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햄. 쇼비 마비 불이 없고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고. 알로티벌토 노타 요라바 아슈엘레나. 나 도빌레 아이유해. 내 노티쥐 오코 알로티쥐 오가가빌리코 아슈까마라빌레나. 나 도빌레 아이유해. 내노 하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까마라비 야노코요. 나래 노빌리코 나초 오그 레 라구멜레 잡크메비요. 트리크 무하이빌라후마 자쇼화 까다비 야노코

초모 집에 까먹고 가까치다 해야. 하늘이 코 가타 가마헨. 쇼비 마비 불리 어코 나하냐. 마리 쇼비 부. 노 초패 초그라비타 도코 비한고. 알로티프토 노타 요라파 아슈엘레나. 나 도빌레 아이유해. 내 노티치 오코 알로티초 가카빌리코 아슈카 말라빌레나. 나 도빌레 아이유해. 내노 하타 칼루가 르마가빌레 아이노타 아말라비 야노코요. 갈레노빌리코나초 我哥，来，拉虎妹来，加扑妹为友。这里是，母海为拉虎妈，咱小花嘎达为，亚诺科。